The Worship April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첫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볼라니까요.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고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오프닝을 출발을 해봤습니다. 물은 마찬가지죠. 물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로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이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지 차갑고 맑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고이다 보면 어느새 생명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썩고 이끼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맑은 물이어도 그렇죠.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계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 또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그 편안함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끽하다 보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뭔가 좀 이렇게 감동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어때요? 너무 좀 벅차지 이제는. 예, 관계를 새로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약간 좀 버겁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 예, 뭔가 나와는 다른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시선들, 그런 생각들에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확 갇히게 되고 내 생각, 내가 보는 그 세계에만 확 국한이 되게 되고 서서히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배우기를 멈추고 있는지, 아우 배우는 거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나아가서는 사랑하기를 멈추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뭐 시작하세요 이거보다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다시 흘러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좀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근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도 잠시 후에 풀어볼 건데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차량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전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예. 준비되신 분들, 소리 질러! 초차량 함께 달려갑니다. 이야!

오르르 워십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함께하며 이 아침 출석 체크 시작해볼게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출투드 체크.

우리를 워십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이천형 부르니까 또 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뜨거웠던 기억. 예수를 우리 뿜뿜 라디오 공개 방송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촬영했는데 아, 기억나니?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히즈 가든이 찬양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출석 체크 중입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툭툭 던져서 툭툭.

할렐루야. His Garden의 예술라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출석 체크 중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쭉쭉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꼬미꼬미 쪼꼬미 친구들만 쭉쭉 다리를 펴는 게 아니죠. 출석체크 쭉쭉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앞서서 우리 예술을 날 구주 삼고 요 찬양을 한번 띄워드렸는데 이거 신화의 간증이요.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꼬미꼬미 쪼꼬미 시절이었어요. 간증이 뭔지 잘 몰랐을 때 간증이 좀 어려운 단어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찬양을 듣는데 간증 무슨 말이지? 단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지? 감정을 우리 그 사투리 그 경상도 말 감증 이거 그건 줄 알고 감정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아, 이거는 나의 감정. 예.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굉장히 벅찬 그런 감정. 예, 그렇게 알고, 예, 찬양을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릴 때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예. 아, 그럴 수 있지 싶을 때, 예, 어떤 그 에피소드입니다. 예. 이런 에피소드를 잘 못 이해하시고, 굉장히 그랬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누가 봐도 아 귀엽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예 단계였을 때 그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다 크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많았네. 그 감정 그것도 있었고 그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 그거. 우리 부모님 그 성경학교 할 때 뭐 유치부 뭐 이렇게 할 때 그 저기 매주 뭐 매월 이렇게 성경 암송 하잖아요. 성경 암송 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암송 성경 암송 이렇게 딱 챙기시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한번 해봐봐 건세 한번 해보자 그 앞에서 예 기대 한 번 가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님 얼굴에다 대고 제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면서 예, 굉장한 공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자녀들 없나요? 나만 그랬나? 요즘 친구도 괜찮고 훌륭하구나. 니네는 그런 기억이 없니? 그래. 대단하네요. 요즘 친구들이 진짜 교육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왜요? 왜? 뭐야? 이 음악은 뭔데? 예,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예,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아니 내려줘요. 예. 아, 괜찮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예,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부끄럽나? 아니, 조금 부끄러운 기억이 조금 부끄럽데. 예. 순수했던 시절, 그때 시절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잘 알아요. 간증 잘 알고요. 그리고 공경 잘 압니다. 예. 오늘의 말씀,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정한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내시는데, 그 단어의 뜻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단어의 뜻을 DJ 모를까봐 예. 아,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때 몰랐다고요. 예 지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이렇게 저기 보내신 건데 참 타이밍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 공교롭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DJ에게 일러주시려고 이렇게 알려주실 지식을 넣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정확하게 뜻을 알아갑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DJ가 배우고 그리고 육성되어가는 여러분들은 육성형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진짜, 분주하다. 정말 그냥, 나는 그냥 라디오 듣고 싶을 뿐인데,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뭐 보내라. 뭐 DJ 저기 뭐 뿜뿜 라디오 홍보해라. 뭐 나 좀 모르는 것도 좀 알려달라. 지식도 넣어달라. 공경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말씀 예,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우리 뿜뿜 라디오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의 10원 샵 0981번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이 된 오늘의 말씀. 자 다음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것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뿅뿅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뿅뿅은 무엇일지.

0: 축하가 가능합니다. 네.
1: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뿅뿅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원큐에 갔어. 원큐에.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너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예, 별도의 힌트 없었습니다. 예. 맥이 확 빠지죠. 예. 여기 또 방송적인 밀당이야. 방송적인 밀당. 자, 정답 공개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뿅뿅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답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없지요. 그죠?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우리의 것은 별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런 작업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거든요. 요 한 구절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조금 이렇게 가볍게 아니에요. 묵직하게 드려봅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두고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코넛 시간 쇼 미더 거리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 건이가 여러분들께 찬양을 랩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비트에 맞춰서 랩으로 들려드릴 텐데 그 랩을 잘 들으시고 가사를 잘 들으시고 이 랩은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랩을 하는데 왜 미국인이 나오지?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들려드리는 랩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 어떤 찬양인지 맞히실 수 있을 것인지. 예, 정답은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를 찬양이 요 찬양이에요. 요 찬양 제가 악보를 받아왔습니다. 악보를 받아왔고 요게 되나? 좋아요. 예, 굉장히 제가 또 예, 눈물 많이 흘렸던 찬양인데 요거를 랩으로 예,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자, 잘 듣고 여러분들도 뭐 풀어야지 뭐 어떻게 예, 이미 나왔는데 결정이 됐는데 지금 바꿀 순 없잖아,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단무로 시합 공급하려 뭐든지 그래 예, 주어진 거 하는 거지 뭐. 일단 하는 거예요. 예. 자,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트에 오늘은 맞춰볼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드랍 더 빗! 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후주도 길어. 예.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육성으로 불렀던 랩으로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어떤 찬양의 가사였을지 정답 단문의심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 많이 늘었네요. 3748님 DJ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아, 그랬어? 아, 조금 그랬어? 하던 분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죠. 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찬양과 함께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찬미월십의 버전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어요. 자,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스케 코너 작은 코너 코너스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쇼미더건이 랩으로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과연 그 가사는 어떤 찬양의 가사였을까? 아, 정답을 받아보고 있는데, 아, 오늘 조금 반응이 괜찮네. 예, 오늘 반응이 괜찮고, 굉장히 오늘 좀 유려하다. 오늘 약간 비트를 많이 탔다라고 했는데, 좀 잘 타시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런 느낌. 제가 그, 어릴 적에 스카이콩콩 탄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네요. 오늘 좀 그, 오늘 조금 잘 타지지 않았어요? 오늘 약간 조금 비트를,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좀 신나게 탔어. 예, 그래서 진짜로, 스카이콩콩이 뭐냐고요? 예, 스카이콩콩 모르시나요? 두 발 이렇게 뛰어가지고, 떠잉, 떠잉, 떠잉, 떠잉, 떠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떠잉, 이렇게 뛰는 거. 예, 제가 또 이렇게, 이게 뭔가, 그게 있어요. 나의 어떤 이 지면과 이 대지와 이 스카이콩콩 이 기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럴 때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요런 하나가 됐을 때. 아, 그때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오늘 딱 들었어요. 그게 약간 조금 이렇게 엇박이 나거나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이렇게 되는데, 오늘 조금 잘 타져가지고, 오늘은 요 느낌이었어요, 요 느낌.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예, 즐기는 겁니다. 예, 다른 비결 없고요. 즐기는 거.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예. 누가 저기 비결이 뭔가요? 물어보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예. 이분도 약간은 놀리는 거였는데,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좀 대답했죠. 예. 그래요. 예, 여러분들 뭐 DJ 뭐 많이 놀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많이 놀리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였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갈 계획 가지고 계세요? 휴가예요?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네.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시아 왕은 다윗 왕보다 훨씬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때는 요시아 왕 31년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이 아시리아 왕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요시아 왕에게 우리는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야. 아시리아와 싸우려는 것뿐이라 했지만은 요시아 왕은 이를 듣지 않고 싸우다가 이집트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입니까?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죽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불쌍해서 요시아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한 왕이 왜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나요? 아주 슬픈 일이죠. 얼마나 슬펐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서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물이 유실되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요시아 왕이

젊어서 요절했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초래한 유다 왕국의 운명이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작정하셨어요. 둘째는 유다 요시아 왕이 대단히 신앙적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의 지혜로 이집트의 왕 느고를 막았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갔다가 어느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돕는 것이 상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 왕에게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은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어찌 평안하게 죽었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평안하게 죽는 것은 한 방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요시아 왕은 신앙도 좋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죽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시아 왕은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와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시아 왕이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겁니다. 설사 망할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마땅히 사람의 지혜로 될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잘 되어도 물어야 하고 잘 알아도 물어야 하고 확실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일은 항상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지혜로 성공한다고 확신할 때 이때 물어야 합니다. 이때 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했어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때이지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세상 만민이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물가 상승, 주거비 불안까지 겹치면서 삶이 더 팍팍해지고 위태로워진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 그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게 하소서. 한국어, 한식, 미용, 문화, 미술, 무용에 이르기까지 K-문화가 전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K-문화가 고유한 한국적 스토리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온전히 담아내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일상과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마약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게 하소서. 국경을 넘는 마약 밀반입과 유통이 철저히 차단되게 하시고 약물 오남용, 술, 도박, 음란, 게임, 투자 중독 등 모든 중독의 사슬이 끊어져 이 땅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바로 분별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와 육해 공군 50만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은 안산 시리비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면서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여러분과 함께 달리는 뿜뿜 라디오. 당신의 격한 청취, 격한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98.1MHz, 전자FM93.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J 숨 넘어가는 거 보기 쉽지 않으시면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우리 지니지니 박영진이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제가 눈을 씻고 다시 쳐다봤는데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자, 문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피디님 힘내시라고 오랜만에 주접 댓글 하나 남기고 갈게요. 뿜뿜 라디오를 등급을 매긴다면 C급 방송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C급. 깜짝 놀랐잖아. C급 방송이라가지고 우리 지니지니 박영진이가 이제 시험으로 인해서 너무 곤고해졌나, 마음이 너무 지금 곤고해졌나 싶었는데 문화재 지정이 C급이라고 예. 아주 그냥 주접을 깜짝 놀랐어요. 예. 요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잘한다. 참 잘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이렇게 저기 뭐 학원이 있어요?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디 가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저기 SNS, 뭐, 저기 뭐, 뭐, 인별그램, 응? 뭐, 너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 뭐,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콘텐츠들, 막, 유행하는 콘텐츠들, 막, 뭐 많은 분들이 막 하고 하면, 저는 거의 저기 종착지거든요. 예. 유행의 종착지인데,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 저기, SNS 다 올라와요. 인별그램, 뭐, 너튜브 이런 거. 내 건 그런 거 안 뜨는데, 진짜로. 난 진짜 안 떠요,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예. 나를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건가? 유행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에게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니지니 박영진이 쓰는, 이런 댓글들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보가 있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뿜뿜 정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있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문화재 지정이 C급한 우리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달려갑니다. 사마 스페셜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찬양 많이 들려드릴게요. 찬양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온 세상

0: 자,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세계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세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코코노 시간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예, 박수를 쳐야 돼. 예, 무릎도 치고, 예, 옆 사람 등짝도 치고, 이렇게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상황극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보기를, 드릴 겁니다. 그 보기 중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탁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골라주신 답이 어떠한 결과로 내가 어떤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답을 골랐는지 재미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재미예요. 요 재미입니다. 예, 진짜로 막 어디 철저한 연구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가볍게 재미로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상황극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7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 에어컨 냉기를 뿜어내는 어머머머머머 저게 뭐야? 빙수 가게잖아. 무지성으로 들어가 메뉴판을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지친 몸이 본능적으로 고른 빙수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1번, 쫀득한 인절미와 달콤한 팥이 듬뿍 올라간 튜닝의 끝인 순정 클래식 오리지널 팥빙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빨간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즙폭발 수박빙수. 단맛만 있는 건 매력 없다구. 쌉싸름한 말차 얼음에 달콤한 연유가 싹 스며든 깊고 진한 어른의 맛 녹차빙수. 아냐아냐, 호텔에서나 먹을 법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최고급 애플 망고 빙수.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he Love임의 여름이 와도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 상황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 아, 요즘 뭐 너무 덥죠. 예, 이런 날에 이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빙수가게. 아, 그거는 뭐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 자, 빙수가게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께서 고른 그 빙수는 무엇일지. 1번 오리지널 팥빙수, 2번 수박이 듬뿍 든 수박빙수, 3번 쌉싸름하고 진한 향이 있는 녹차빙수, 4번 프리미엄, 거의 뭐 호텔이야, 프리미엄 애플 망고 빙수. 과연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빙수를 고르셨을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의 어떤 기적 그거를 가지고 이 선택을 했는지 재미로 알아보는 거예요. 재미로. 예, 재미로.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리지널 팥빙수 고르신 분들,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1번 많이 계세요. 1번 오리지널 팥빙수 많이 고르셨어요. 자, 과연 이것은 어떤 심리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팥빙수를 고른 당신, 기본으로 돌아갈 시간, 본질과 신실함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실패 없는 클래식을 택한 당신, 요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익숙한 일상과 변치 않는 사람들의 품이 간절합니다. 화려한 토핑보다 기본기가 중요한 법이죠. 삶이 흔들리고 피곤할 때일수록 우리의 오리지널, 영적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익숙하고도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가장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언제나 뭐 기본기가 중요한 거죠. 기본기가, 그죠? 예, 자, 그 기본이 필요하신 그런 상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예, 맞습니까? 좀 와닿는 거 맞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2번. 수박이 듬뿍 든 과일빙수 고르시면 과일빙수도 예 많이 계셨거든요. 자, 과일빙수를 고른 당신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한 반전이 필요한 시간, 소망과 돌파의 은혜라고 합니다. 쨍한 빨간색 수박을 고른 당신은 지금 삶에 꽉 막힌 답답함을 뻥 뚫어줄 강력한 한 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파란 불만 가득한 것 같은 내 인생의 차트에도 저 수박처럼 시뻘겋고 시원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열망하고 있네요. 약간 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승 그래프? 예, 그 상승 차트. 불기둥이 그거를 수박이. 야. 일단 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인생의 짜릿한 반전을 기대하는 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붉고 풍성한 은혜로 떡상시켜 주실 주님의 계획을 굳게 믿고 돌파하시길 응원합니다. 그 요즘에 그 주식 많이 하시나 이게 예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파란색 빨간색 예 상승장 하 요즘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은혜로 수박같이 붉고 아 이거는 좀 예 아 이거 좀 너무 어거지 아니야 이거 예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라고. 예. 과일 빙수를 고르신 분들, 예. 주님의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3번. 쌉싸름하고 진한 녹차 빙수. 녹차 빙수를 고르신 당시에.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성숙과 연단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쌉싸름함과 달콤함의 조화를 택한 당신. 지금 당신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아는 진정한 어른의 시기를 지나고 있군요. 그저 가볍고 일시적인 위로보다는 삶의 묵직한 책임감을 묵묵히 견뎌내며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내면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달콤한 은혜로 덮을 줄 아는 영적 어른. 때로는 우리 삶에 쌉싸름한 고난과 눈물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달콤한 연유 같은 위로가 더해질 때 가장 깊고 진한 믿음의 향기를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성숙을 응원합니다. 아, 야, 좋다. 아이고 내용이 좋네. 아, 녹차빙수. 아, 녹차빙수 할 걸. 녹차 어른. 이거 좋잖아요. 얼음, 묵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DJ가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쌉싸름한 고난과 눈물의 시기가 찾아올지언정 그 위에 달콤하게 또 이렇게 덧입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라는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4번. 아, 제가 요거 골랐는데. 4번. 예. 프리미엄 애플 망고 빙수. 예. 약간 호텔식으로. 예. 하나에 막 5만 6천 원 하는 거, 7만 원 하는 거. 예. 평소에는 못 먹으니까 골라봤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 지난번에 저기 어느 호텔 갔는데 빙수가, 그때 망고 빙수였던 것 같아요. 망고 빙수가 8만 원이었나, 12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예 일어날 뻔했던 예 앉아가지고 물 좀 마셨어요. 어쨌든 그때 못 먹었으니까 예 오늘이라도 먹으려고 프리미엄 애플 망고 빙수 호텔식 애플 망고 빙수 골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예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아 몇몇 분들 계시네 예 자 소개해드립니다. 확실한 보상이 필요한 시간 긍휼과 위로의 은혜라고 합니다. 들어갑니다. 최고급 빙수를 택한 당신은 올 상반기 누구보다 가족과 직장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나 진짜 고생 많았는데 이 정도 사치 내 누려도 되잖아 라는 마음의 외침이 들리네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토닥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땀 흘려온 귀한 헌신자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책이나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프리미엄급 위로와 평강을 입안 가득 달콤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아, 맞아. 어, 야. 어, 위로가 된다. 어, 세상에. 예, 아, 나, 예? 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가정, 작게는 가정, 어? 그리고 회사, 어? 나가서 우리 공동체, 나가서 우리, 예? 대한민국, 나가서 이 지구를 위해서, 어, 또 땀 흘려온, 어, 모든 여러분들, 예, 그 수고와 눈물,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크,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예, 다른 누구도 아님, 응? 어, 뭐 부장님이 보시면 좀 좋겠지. 사장님이 보시면 너무 좋겠지. 그래도 주님이 보시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죠? 네, 그래서 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좋다. 내용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 예. 자, 빙수 가지고. 빙수 갖고 뭐 이럴 건가요? 라고 예, 남겨주시는 분도 계신데, 예, 재미로. 예,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예, 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과 또 맡기신 일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뿜뿜 라디오도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심리 테스트 오늘 함께 했고요. 어,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뿜뿜 라디오 남은 시간 또 시원한 찬양들로 함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뿜뿜 라디오가 평소에는 안 받는 그 신청 찬양 딱 요 기간에는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굉장히 또 귀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 찬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자, 뿜뿜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차이가

0: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존재하겠지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여지껏 행복했던 삶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질 때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오늘도 행복하시죠?
1: 네, 행복합니다.
0: 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소망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실 줄 믿고요. 행복한 오늘 소망의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을 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만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그럼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들으시면서 수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랑이도 아멘이래요. 주님 하랑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4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에 살고 있는 김권사입니다. 근무 중에 엄지손가락 힘줄이 파열되어서 5월에 수술을 받았고요. 재활치료 중인데요. 수술 부위가 다시 많이 아파서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산재 신청 결과도 승인이 잘 되어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지만 또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치료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또다시 통증이 밀려옵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어서 특별히 그 힘줄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후 제 아래 모든 가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또 특별히 산재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 49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동교회 성가대 지휘자 윤국현 집사입니다. 베이스파트 권재필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발등 골절로 인해

0: 8주간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속히 완치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가 오늘 우리 권재 필사님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8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강으로 다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기쁨의 날이, 다시금 함께 눈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5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다른 방으로 옮긴 뒤에 그 방에 있는 성인 장애인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신앙 안에서 저의 조력자가 되어준 아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고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담대함으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게도 회복을 명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8851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지인 되는 박용만 집사님의 구직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광버스 운전을 오랜 기간 하셨기에 새로운 직장도 운전직으로 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인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는 직장이 구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만 집사님을 위하여서

0: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언제나 뒤로 밀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도 언제나 더 좋은 길을 또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직장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일할 수 있는 복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 직장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을 만난 그 직장에게도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친정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70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몇 달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배에 복수가 차서 걸을 때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 하십니다. 지금 CT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안전하게 잘 되고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82세라서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약물로 치료 가능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엄마가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엄마가 우리를 잘 보듬어 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너무 늙은, 그래서 지금은 지쳐버린 우리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아보면 왜 그렇게 손이 야이었는지, 또 최근 몇 달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수술하지 않냐고 또 약물로 잘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오늘 친히 우리 엄마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망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28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기가 없습니다. 태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딸은 뮤지컬 학과를 나와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딸을 둘이나 주시고 그 딸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은 어느덧 가정을 이룬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엄마이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어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

0: 땅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작은 딸은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쌓여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작은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695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에는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0: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장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회사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남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한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정말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아직 아이도 어린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끔은 그 사람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억울함과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저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며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암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무조건 암에 걸리면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앉고 서고 누우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암은 선물일 수가 있는 겁니다.
2: 아버지.
1: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인 겁니다.
2: 아멘.
1: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결코 쉬운 용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도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모든 아픔과 걱정은 사라져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셨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원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2: 아멘.
1: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제 조카의 남자친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속히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두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배필이 아직 우리 주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먼저 만나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복된 가정,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인 오빠가 올케 언니의 여러 문제로 인해 교회에

0: 사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공황장애와 여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정의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이 겹쳐져서 온 가정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친히 붙드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빠의 사역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 참 곤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모든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오빠도 그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손을 부여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회복되며 또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나눠보겠습니다. 35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힘든 데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0: 아멘.
1: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고 우리의 몸도 어느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고자 합니다.
0: 아멘.
1: 다시 서고자 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사림교회 임종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백은동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0: 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뜨겁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늘 부족했고 대적들의 위험이 늘 있는 힘든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40년의 광야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40년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이 낮추시며라고 말할 때 낮추다의 의미는 아주 비천하다, 또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바로 곧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도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는 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다 잊고 기고만장하고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높은 그 모든 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2절을 다시 보면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0: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딱 하루에 먹을 양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 양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더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가져가도 더 먹을 수가 없는데, 다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지 영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매일 신선한 만나가 매일 아침 공급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절대로 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는데 뭐하러 어제 쌓아둔 만나가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지를 알수 있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쌓아두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높은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조항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 장정을 개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여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렙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도심 속 선교 공동체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노회 수의 보고 마감 집계에서 전체 노회 과반과 투표 노회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는 안은 물론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함께 무산됩니다. 합동총회 측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일부 노회의 추가 서류를 취합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계 내부에서는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청년세대 간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성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 지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의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 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교실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1: 어 그래 뭔데 그러노
3: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미래의 케이팝 스타는 너야. 어머 나 여기 가볼래요.
1: 아이고 엄마 됐다 그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3: 어 아빠 이거 공짜라는데.
1: 아이고 됐다 그 공부해야지.
3: 아니 아빠 공짜로 영어랑 댄스를 가르쳐준다.
1: 영어 어 일단 가자.
3: 가자. 어. We're going up up up our moment. 이놈 쪽에 we're going gonna be gonna be good.
1: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한다.
3: 어, 진짜요?
1: 그럼 그럼 우리 민지는 훌륭한 K-pop 스타가 될 거야.
3: Gonna be golden good. 아이, 감사합니다.
1: 그래 그래 벌써 3개월 무료교실 다녔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응? 특별한 가사가 있는 노래 한번 배워볼래?
3: 네.
1: 그거 부르면 네 영혼이 더 빛날 거야.
3: 어 좋아요. 무슨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예요?
1: 그건 아닌데.
3: 네.
1: 잘 들어봐.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그의 말씀을 외워야만 빛을 얻으리. 자 가사 좋지?
3: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너의 영혼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3: 어 이상하다. 아빠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1: 민지야.
3: 나.
1: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3: 아니요 되고 싶은데요. 어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1: 일단 외워. 어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어 먼저 네 영혼을 정화를 해야 그래야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3: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꿈꾸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아.
4: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 민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1: 지금 일단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일단 그 저 아버지 오셨으니까 그 영어 노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4: 아, 예, 예, 예.
1: 그 아까 했던 그 시작.
3: We going up, up, up.
4: 저 선생님.
1: 예 예.
4: 민지 야가 노래 몇 개월 배웠다고요?
1: 아 한 3개월 배웠습니다.
4: 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방금 ART 신 건가요?

0: 선생님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저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빠 집에 가요. 얼른.
1: 아이의 신앙교육이든 재능교육이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무료교실이나 연예인 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랑꿈 극동방송이
3: 함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0: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변화와 전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본문은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장소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장소예요. 이 장소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들의 신분이나 집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 특별하게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다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 정보가 정확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절 한 절의 단어들이나 그 문장들을 허투루 보지 말고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소개지만요, 이 구절도 굳이 넣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이 에스겔에 대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 가지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거.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겔이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이었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번제든지 속번제든지 속건제든지 속죄제든지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이에 제사를 통해 이 둘을 연계해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제사장은 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찾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속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명인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고 성전에서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이 사명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기업은요,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을 갈아서 그 땅을 기경해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그 땅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열한 지파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너의 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이제 그들이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게요, 성전과 함께 제사장은 그 존재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은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있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지금 그발 강가에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온 거죠. 여러분 그발 강가가 경치가 좋고 산들바람 산들산들 불어서 유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광경이 눈앞에 아무리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에스겔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발 강가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곳이 평화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평화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억장이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더 좌절하고 더 뭉개졌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잡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았던 이 그발강에 물이 말라가고 그 나라가 불안하면 얼마나 꼬셔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왔더니만 그발강가가 너무 경치가 좋은 거야.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너무 바람 쐬기도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더 상실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에스겔이 속한 이들은요, 1차 포로입니다.

0: 그럼 우리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 한 번에 무너졌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은 3차의 침공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지면서 포로도 세번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유대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뒤에 왕들이 더 있어요. 두세 명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뭘 보고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를 잡아오는 바벨론은 계속 강해져서 나의 고향은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징벌을 받아서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경험한 내 조국 예루살렘, 내 조국 유다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애굽과 동맹했다가 우상 섬겼다가 그래 계속 공격받고 계속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급발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급발강가는요, 정서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소망이 그 모습을 감추는 곳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그럼 어쩌면 내일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무기력한 곳, 그곳이 바로 급발강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급발강가는 오늘 우리랑 상관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찝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거 아니잖아요. 불평등의 문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청년들의 앞날이 막막하다라는 거, 이거 벌써 제가 20대 때부터 듣던 얘기거든요. 제가 20대 때 듣던 말을 지금 5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문이 좁다, 전공대로 길을 못 찾아간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또 청년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날 어르신들과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노후 문제 보장 안돼 있죠. 버는 족족 후세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계속되죠. 예전에 어르신들 같으면 60에 은퇴해서 70 넘기기 쉽지 않아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는 수명도 늘어나서 일한 만큼은 더 살아야지만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해결책은 뭐죠? 아무것도 없죠. 이 부족함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변화와 개혁과 전환을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급발강가에서 산들바람을 쐬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평온하구나,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복되는 일상은 소망이라기보다는 더큰 짐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급발강가예요. 그리고 그 강가를 바라보며 에스겔과 같은 입장이 될수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발강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인가?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되기만 하면 되는 곳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의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왜 물음표일까? 오늘 놀랍고 뜻밖의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급발강가, 즉 바벨론의 땅에서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신분마저 다 흔들리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이 급발강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급발강가에서
1: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세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0: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가지 면 중에 하나인데요. 왜 물음표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신들에 대한 이해는 지역신입니다.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이 신이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목축과 광야의 신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을 침공하고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왜 다시 그 바알을 섬겼냐면,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농축의 신에 더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이 시대로 다시 가져와서 그 시대의 신을 이해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주님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진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역을 침공해 들어와서,

0: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역인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 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신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영역 안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란 존재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그발 강가는 주님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성전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포로의 무기력한 자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소 혹은 인간이 만든 조건, 인간이 가진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물음표는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잡혀간 사람들에게 집도 다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내 신전도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계속 뺏긴 채로 있는 겁니까? 나라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빼앗긴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그 성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 회복이라든지 나라의 재건이라든지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지 않으세요. 또 때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필요들을 즉각 즉시 주시느냐, 그것대로 주시느냐라고 물으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임하시는 예측불과 우리의 예상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즉각적인 개선과 해결을 원합니다. 상황도 빨리 반전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상황에 대한 정답을 주시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지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열심을 내고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건강하고 싶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가시가 뽑혀야 은혜입니다. 이 상황이 해결돼야 은혜입니다. 이렇게 일이 정리돼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뭐라 말하십니까? 가시가 뽑히지 않아도 은혜다.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은혜다. 그 문제가 그렇게 결론되지 않아도 나의 은혜는 방해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거 신앙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적인 것과 이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황을 일부러 바꾸시지 않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붙드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숱하게 보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절실히, 주님 앞에 더 믿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없이 경험했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고백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사람은 본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은요, 상황이 안 변해도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바뀌면 상황이 안 변해도 그 상황을 짊어지고 달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십니다.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은 해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더 2차, 3차로 더 무너져야 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이었고 해방이었고 소망이었어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라를 빼앗긴 실향민들의 신세한탄

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왜 에스겔일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왜 에스겔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면 직접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지만 이 에스겔이 활동하기 직전에 바로 사역했던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묵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내용들 중에 조금 교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 맞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100% 정답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울이, 바울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건 그 평생 160년의 삶 중에 불과 후반의 1, 20년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찌질입니다. 찌질이.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나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주신 것 재물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머리에 담아두고 당연하다고 넘기는 것들 중에요 정말 중요한 본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40년이 지나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이 흔들려갈 때 네로 황제와 같은 수많은 황제들과 수많은 권력들이 또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믿음을 흔들어갈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군대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다? 태초에 저는 이게 웅변처럼 들려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황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의 힘을 가지고 어떤 문화들이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갔으면요 그걸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태동되었을 때 그 이전의 가치관이 몇 년 동안 중세를 장악했는지 아세요? 천년이에요. 천년. 천년이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사람은 누가 와도 안 된다. 전통이 와도 안 된다. 능력이 와도 안 된다. 그런데 뭘 붙잡았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것만이 된다고 요거 다섯 개 딱 붙잡고 나아가서 유럽을 바꿔버렸거든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발견했던 거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여전히 강력합니다. 바벨론 여전히 강력합니다. 유대는 여전히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마음이

0: 변화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반드시 있고 전환의 시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질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을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선을 이동시키십시오. 비극의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희망의 하늘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다시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절의 배경의 첫 시작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변화가 바로 뒤에 나타나죠. 어디로 바뀌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바뀌는 거죠. 에스겔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비극에서 계시로 시선이 이동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지금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다는 거 변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유대를 계속 침공한다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안 몰란다고 눈 가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외면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하지만 신앙은 바른 그 현실을 딛고 있을지라도 눈은 하늘을 향해 올릴 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펼쳐져 있는 평지, 수평적인 현지의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 수많은 대접들에 시달리면서 했던 노래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0: 왜 나의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도움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남의 집 문도 한번 열어보고 항아리도 한번 들춰보고 집에 감춰놓은 게 뭐 없나 찾아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디서 해결되죠? 산을 바라볼 때입니다. 시에서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산.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에서 오지 않습니다. 땅을 계속 바라보고 상황을 곱씹어보고 사람만 바라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곳에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난다면, 진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잠깐 벗어나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들어야 돼요.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모두 실재하는 문제들이죠. 눈에 안 담으려 해도 들어옵니다. 눈을 감아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잠잘 때만 잊으면 좋겠는데 잠잘 때도 어떻게 그렇게 파고들어오는지, 한 시간 동안 자다가 깼다가를 얼마나 반복하나요? 불면의 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견뎌야 하겠지만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발 강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망 속에 무너질 뿐이에요.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두 번째로, 그렇게 시선을 옮긴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핵심적인 원리이죠.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 말씀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요,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뭐 거룩한 읽기, 뭐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면서 거룩한 읽기 얘기하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나를 감추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발가벗겨져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서요.

0: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어둠 밝길, 밤길을 생각하십시오. 저 시편의 저 모티브는요, 밤길입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이고 빛입니다. 아, 대충 보이겠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한번 밤길을, 전기도 없는 밤길을 걸어본 적 있어요.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걸어간다? 걸어만 가지지. 정말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시, 발 밑에 뭐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필요한데 주님 말씀이 바로 그거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오해하거나 자주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교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줍니다. 교양도 줍니다. 정보도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교과서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뭐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동하는 힘이에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나를 포장해 놓았더라도 그 포장지 이면에 들어있는 나의 본심을 꿰뚫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냥 겉모습만 건드려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쪼개어지는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요, 허점투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외로웠거든요.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오직 성경입니다 말할 때 온 나라가 공권력을 가지고 찍어 눌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틴 루터의 마지막 말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양심 앞에 나는 1점도 당당함이, 떳떳함이 없으니, 그 1점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나는 이 말씀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변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읍시다. 이 은혜를 따라서 역사의 여러분 인생의 변환과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부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늘 행복하게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정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있대요. 뭐 통계적인 것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어려워하는 일은 뭐냐 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일, 그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꽃이 지고 그리고 잎이 시들어서 그래서 그 떨어진 꽃잎, 시든 나뭇잎 이거 정리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꽃이 활짝 핀 정원은 누구나 감탄하지요. 그런데 시든 꽃잎을 꾸준히 정리하는 정원, 여러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가 멈추면 정원은 금방 무너지고 다시 활짝 피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든 꽃잎을 누군가 정리해 주지 않는다면 화려하게 꽃이 핀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원사에게 이 제거라는 것, 뭔가 떨어진 꽃잎과 그리고 나뭇잎들을 치우는 것, 없애버리는 것은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피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뭔가 화려하게 꽃 피웠다고 싶은 것들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이건 지는 것 같고 이거는 뭔가 향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 마음속에 좀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된 후회 또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기만을 꿈꾸지만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면 그러면 누구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화려한 꽃이 피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은 그 시든 잎 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샌덴스타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신라 신선호 두 분의 목소리입니다.

소리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내 삶에 떨어진 꽃잎들 그리고 또 시든 나뭇잎들 정원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화려한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오래된 감정과 또 바뀌지 않는 생각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 나눴잖아요. 대신한다. 대신한다. 슬픔을 대신하는 무엇이요? 기름이 그리고 재를 대신하는 건 화관. 하나님이 대신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 맞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신다면 오늘은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사랑 오늘은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 보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 너무 변함없는 진리이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분주한 삶에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느낄 새 없이 그 분주함으로 하루가 막 쏜살같이 가버리잖아요. 바쁘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니 꽃잎이 떨어지듯 우리의 마음에 뭔가 섭섭한 생각들, 다루지 않은 생각들, 또 죄로부터 온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오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것들을 다루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주님 날 다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다룸받길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들으셨어요. 아이노스의 찬양으로는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찬양하여라 찬송과 함께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라운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확실히 마음에 새기셨죠? 아, 천문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옛날에도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 천문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중요한 일이 이거였답니다. 별의 색을 구별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 천문대에는 별의 색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하늘에서도 별빛이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밤하늘에 별들 좀 보고 사시죠? 네,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색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하늘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 별의 색을 읽었다는 거예요. 색이 다르다는 게 의미하는 게 다르다는 걸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색을 읽어내는 사람은 그 별의 나이도, 별의 온도도, 별의 거리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짐작해냈다고 하니까 그 색을 읽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을 제대로 본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눈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다르게 읽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희망의 색을 읽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만 받고 어두운 색으로 보기만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건 마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그 시간을 비추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다른 색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보이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빛은 없고 어둠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오늘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회에서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죄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거나 헤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이죠. 여러분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죠. 저도 그 너튜브에서 제가 묵상을 나누는데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입에 샬롬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곤 하는데, 우리가 이 평안의 인사로 자주 쓰는 샬롬,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이 샬롬은 단순하게 마치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 평화의 상태, 평안하다, 갈등이 없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또 아무 일 없으니까 조용하구나 뭐 이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그 깊은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대요. 온전하다 혹은 틈이 없이 빈틈 없이 꽉 채워졌다, 이것이 샬롬이 갖는 원래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샬롬이라고 한대요. 어떤 때냐 하면 그릇이 깨지잖아요. 근데 깨진 그릇이 다시 붙여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 깨지기 전처럼 기능을 다 회복해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샬롬이래요. 그러니까 샬롬이 너무 놀라운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갚아서 마음의 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것이 샬롬이래요.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았을 때, 그러니까 샬롬은 환경의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평안함,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충만, 우리 충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구나.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구나.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이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속은 갈라진 틈들이 있어서 막 새나가고 뭔가 물들고 스며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평안, 샬롬, 틈이 다 메워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빈틈들이 쫙 메워진 그 샬롬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를 거기까지만 가게끔 하는 신앙밖에는 못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말고도 그 앞에 21절부터는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놀라운 것은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부자 청년 혹시 기억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예수님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0장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짜대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웬만한 거 다 지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빠지지 마. 지켜요 안 지켜요? 헌금은 해. 그래도 만 원이라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그리고 뭐 어떤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들에서 지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반에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걸 지키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익숙해져요. 힘든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져. 그러니까 별로 그것까진 힘들어지지 않아.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살인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2절 말씀 보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봐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마. 그리고 나가 바보란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걸 잘 지켰던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참고 있는 그에게 이미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내가 음욕적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거 외에 진짜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나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계속 더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더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마 귀뚱에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모두가 감동받는 말씀일지라

0: 하더라도 그 듣는 입장에선 그것이 에이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힙니까? 아, 그래. 내가 진짜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형제의 뒷담화까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맹세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그렇게 음욕으로 내가 다른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품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꽂히시나요? 아니면 그 전까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나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나 그래도 나서 이거 섬기고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멈춰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은 서론이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들어도 뭐 그게 왜?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계속 걸려. 내가 그래도 이거 잘 지키고 있었는데 내 형제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던 행동에서 이제 돌이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이 말씀이 내 귀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주님, 왜저 형제한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 그래도 저 형제랑 저 형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 쟤도 사랑해줘. 아, 불편해. 아, 왜 그래? 불편해. 주님, 저 이거 잘 섬기고 있잖아요. 저 이거 그래도 주일 성도 잘하고 있잖아요. 아, 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 왜 불편한 거야? 왜 그러죠? 그 전까지 그 얘기 들어도 아무런 상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입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에게도 입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이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입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언제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냥 내 원래대로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 주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왜 계속 저에게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세요?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내가 묻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형제에 대한 입장이 되어보게끔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제요? 하나님 나에게 불편하게 할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할게 묻기 시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입장이 되게끔 그래서 그 입장으로 기도하게끔 그 입장으로 순종하게끔 그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하게끔 계속 그 입장이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기도하지? 묻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순종했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섬겼던 그 자리에 서보는 것이.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걸 붙잡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보기 시작할 때, 와, 예수님이 이러셨겠다. 예수님 정말 이러셨겠네. 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서볼 때, 그 말씀의 자리에 서볼 때.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계십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하셨지? 내가 사실 얘보다 더 못난 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 나를 그냥 매일같이 용서해 주시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니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안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입장이 되어져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 여전히 쉽지 않은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사랑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 7772번

0: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없는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8화 감옥 밖의 감옥. 일제는 없는 죄를 지어내고 거짓을 사실로 조작했다.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진실을 말하면 매를 맞았고 거짓을 따라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명목으로 정당화됐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조선은 철창 없는 감옥이 됐다.
1: 왔어? 여기 와서 상 좀 얼른 날러. 아, 엄마 말 안 들려? 상 좀 들고 가라니까.
2: 나 밥 안 먹어.
1: 그게 무슨 소리야?
2: 안 먹는다고.
1: 네가 밥을 안 먹는다고? 괜히 도와주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어? 어? 아니 어머나, 너 애들이랑 또 싸웠어?
2: 나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아,
1: 놀린다고 주먹 휘두르면서 싸우면 돼?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2: 자꾸 우리 아빠 욕한단 말이야.
1: 누가? 도대체 누가 그래?
2: 애들이 다 그래.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간 거라고. 나라 망신시킨다고.
1: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일로 와.
2: 아, 싫어. 솔직히 말해. 엄마, 아버지 진짜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야?
0: 아이의 물음 앞에 정심의 가슴은 산산이 갈라진다. 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아이가 마주하는 세상은 죄인이라 했다. 정심의 입은 굳게 닫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깨진 마음은 수천 조각으로 흩어져 온 몸과 마음을 마구 찔러댔다.
3: 이놈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 말이야. 뭐 잘했다고 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1: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도 애들한테 또 놀림 당했다고 그래요.
3: 아이고, 어째 조용히 넘어간다 싶었지.
2: 할머니.
3: 그래서 속상하다고 애미한테 큰소리치고 화낸 거요? 응?
2: 잘못했어요.
3: 앞으로 그러지 말어. 너 꺼정 그런 소리 휘둘리면 네 애미 맘 찢어진다. 알겠어?
2: 네.
3: 네가 직접 대답해봐.

0: 네 애비가 죄지을 사람 같으냐?
1: 아니요.
0: 그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네 아빠는 잘못해서 잡힌 거 아니여. 반대로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너무 잘여서 그놈들이 잡아간 거지.
1: 진짜요?
0: 그려. 네 아버지가 말이여 성경을 어찌나 잘 가르쳤는지 모른다. 그 똑똑한 머리로 어려운 말을 쉽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놈들이 두려워한 게 바로 그거여. 그냥 놔두면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붙잡아간 거여.
1: 그럼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어서 잡혀간 거네요?
0: 그럼. 그래서 더 큰 십자가를 지는 모양이다.
2: 저 아저씨, 쌀 한 대만 주세요.
3: 엄마. 이거이 값이 또 올라가지고 한 대만 이 값은 좋게 줘야 돼요.
2: 어? 이렇게나 많이요?
3: 아이고, 내가 욕심 부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짝놈들이 쌀을 다 실어가 버려서 값이 쑥쑥 올라가 버렸나 이게. 게다가 우리 장터 들어오면 세금 떼이지. 아이고, 저 순사놈들 비까지 맞춰가지고 내 일에 팔아도 내 남는 거라곤 콩 몇 중값밖에 안 된다고요.
1: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3: 아이고 이놈이 시방 뭐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게. 아니요 흥정하는 소리요. 어, 얼른 저 지나들 가셔. 야야, 누가 네 아버지 죄인이라고 했었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괜히 엄한 사람들도 잡혀가면 큰일 난다고요.
1: 알겠어요.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놀래요?
3: 아휴, 나 엄마 이놈아 간 떨어질 뻔했지. 근데 그거는 참 누굴 닮았는지 탕돌해가지고는.
2: 아유, 죄송해요. 요즘 놀림 당해가지고 애가 좀 예민해가지고.
3: 에휴, 그런만도 하지. 아주머니, 오늘은 그냥 어제 값으로 쳐드릴 테니까 아유, 가져가시오.
2: 아유, 고맙습니다.
3: 아휴, 대신 야 입장적 좀 잘 시켜야 되고.
2: 예, 예.
1: 감사합니다.
3: 그래요. 밥 잘 먹고 다녀.
1: 네.
4: 정심이 쌀을 품에 안고 돌아서려는 순간 한 자매가 살며시 다가온다.
5: 정심씨.
2: 어, 자매님. 언제 온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5: 며칠 됐어요. 오늘 밤 모임 오시죠?
2: 아, 그럼요. 가야죠. 이따가 밤에 봬요.
1: 엄마, 오늘 밤에 어디 가요?
2: 아이고, 쉬. 얘기하면 안 돼.
5: 오늘 국수 삶을 거니까 이따 저녁에 같이 국수 먹자.
6: 아, 국수 좋아요.
5: 그래, 너도 국수 좋아하는구나.
4: 밤이 깊자 몇 사람의 발걸음이 조심스레 한 집으로 모인다. 숨죽여 모인 자리. 낮에는 감시 속에 갇혀 살았지만 밤만큼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2: 아휴, 이렇게라도 모이니까 숨통이 그냥 확 트이는 것 같아요.
5: 자, 국수 좀 드세요. 많진 않아도 한 입씩 드셔보세요.
6: 아, 잔치국수. 오늘 잔칫날이에요?
5: 오늘 중요한 날이지.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만큼 컸겠구나.
4: 순간 방 안이 숙연해진다. 정심은 조심스레 자매의 손을 잡는다.
2: 자매님 마음도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우리를 챙기고 그래요?
5: 아이 생일이라 생각나서요. 국수해주면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실 몇 년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어떤 날은 마당에 나가 흙을 고르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다 내 아들 같아서 눈물이 쏟아져서 숨어서 울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겠다며 무작정 떠났어요.

0: 산자락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왜? 왜 제 아이를 데려가신 건가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회개했다가 분노했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웃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1: 맞아요. 다 깨져 버렸어요. 저도 남편이 감옥에 갇힌 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우시면 나도 울고 아이가 웃으면 나도 웃다가 잠은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겉으론 살아있어도 속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0: 아직 아무 소식 없는 거예요?
1: 예. 선교사님이 계속 알아보신다고는 하시는데 역부족인가 봐요.
2: 실례합니다.
1: 선교사님.
2: 늦었습니다. 방금 제가 선교부 사람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종환 씨요.
1: 예.
2: 아직 무사하다고 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2: 그리고 계속 못 나온 이유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라네요. 신문도 고될 텐데 글쎄 밤새 찬송을 부른다고 하네요.
1: 찬송을요?
2: 예. 종환 씨 덕분에 흔들리던 사람들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바보였네.
3: 그럼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 수 있어요?
2: 미안하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구나.
3: 저요, 매일 밤 기도해요. 빨리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이제 저도 아빠처럼 매일 밤 찬송도 부를 거예요.
4: 버티고 있는 정심의 어깨가 심하게 떨린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3: 엄마, 울지 마. 엄마.
4: 산산이 부서진 마음은 마치 깨진 유리처럼 쉽게 살갗을 베었다.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또다시 생기는 상처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쓰라림은 다르지 않았다.
5: 네.

0: 주님, 아내 아이들 지켜주세요.
1: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 각자의 공간에서 찬송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인다.

0: 엄마도 잘 모르겠어.
1: 원망스럽지 않아?
0: 원망스럽지.
1: 그래도 찬성해야겠지? 아빠처럼?
0: 그럼 우리도 여기서 찬성드리자. 아빠처럼, 예수님처럼.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8화 감옥 밖의 감옥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이 가운데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항상 서로 복을 빌어주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며,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며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또 직장을 얻어서 직장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출발할 때, 아이를 얻어서 부모로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며 성공을 기원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죠. 복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빌어준다라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이 임할 수 있는 그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고백으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찬양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이시고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살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내 손에 무언가 더 많이 쥐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내 손에 무엇이 더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으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복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그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복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되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멸망의 길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그리고 순종할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1절 말씀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자꾸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될까요? 점점 관계가 계속 더 꼬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가운데 소극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실천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이 이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다, 또 길에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따르고, 두 번째는 그 길에 내가 서고, 세 번째는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무섭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정말 무섭고 험한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걷기 편해요. 넓고 포장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끝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중독이 되는 과정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1절에 있는 그 중요한 세 가지 단어 그대로 사람이 무언가 죄에 중독될 때에 그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무엇에 중독될 때 처음부터 중독되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그냥 따라가 봅니다. 그냥 따라가 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여러분 게임도 한번 따라해.

해보다가 중독이 돼요. 도박도 그냥 따라가 봅니다. 에이, 나는 그냥 한번 잠깐 해보는 거야.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저 재미삼아서 오늘의 운세와 점보는 곳도 따라가 봅니다. 술 취하고 음란한 장소에도 따라가 봅니다.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맛을 보게 되면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면요, 그 죄의 길에 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죄의 자리에 눌러앉아서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중독의 상태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에 속아서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말에 속아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수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하고 관계도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후회가 깊어지는 삶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없는 인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극적인 실천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실천은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소극적인 실천이에요. 적극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언제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소극적인 실천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저 염려만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여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 증명될까요? 적극적인 순종을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것을 한 가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불러야 할 이름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게 가능한 시간들이

말 그대로 좋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자꾸만 더 부르고 싶어져요. 마음속으로도 그 이름을 계속 부르게 돼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지 않고 계속 붙어 살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돼요. 근데요, 다른 일을 사랑해도 똑같더라고요. 당구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구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당구 다리가 딱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공이 네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큐대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딱 하면 공들이 춤을 추면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각도로 쳐야 될지 이제 보인다고 하죠. 당구를 사랑하면요, 밤낮 없이 당구에 당구를 외치게 되고 당구장을 찾아가고 당구장에 그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봐도, 요즘에 당구 방송도 있잖아요. 그 방송만 봐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인지 우리를 안내해 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즐겁게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안 되겠어요? 가장 든든한 그분, 내 길을 아시고 지도하시는 그분,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분, 모든 원수들을 다 대적하여 물리쳐 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캉스를 가죠. 여러분, 진정한 바캉스는 바이블을 함께하는 바캉스입니다. 올여름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뒤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해야 할 것을 계속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공부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걸 자꾸 먼저 하니까 그래요. 해야 할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한 판만 더 하고 해야지. 내가 요 영상까지만 하나만 더 보고 해야지. 이러다가 어느덧 날이 밝아오잖아요.

0: 이제 공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돼요.
1: 여러분, 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붙잡을 때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방학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놉니다. 다 놉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해야 할 숙제를 하면서 노는 아이가 있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해야 할 숙제를 뒤로 미루는 아이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누가 더 즐겁게 놀게 될까요? 숙제를 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 그리고 가장 즐겁게 노는 아이는 숙제를 마치고 노는 아이입니다. 근데 숙제를 끝내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노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몰려옵니다. 야,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나? 나중에 그 생각이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해야 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어요. 성경은 잠이 안 올 때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미룰수록 복 없는 인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1절에서 말씀했던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크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이 성경대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4절부터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끝이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2: 하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1: 아멘.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 겨와 같은 악인은요,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알곡과 함께 떨어지지 못하고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벼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농부들이 정부에서 그 쌀을 사들이는 그 추곡수매를 할 때에 그 푸대자루에다가 이 쌀을 잘 담아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추수한 모든 알곡들을 가지고요, 바람이 세게 부는 그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요, 막 흔들면서 모든 추수한 그 벼 알갱이들을요,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밑에서는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떨어지면서 안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알곡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만 안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로만 남아있는 그 겨들은요, 바람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알곡만 모아서 푸대자루에 담아서 갔다가 이제 수매하는 곳으로 갖다 주게 되죠. 그 빈 쭉정이밖에 없는 그 빈 쭉정이들은요, 그 겨들은 전부 모아서 전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 아궁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궁이에서 다 태워질 뿐입니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그 쭉정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인기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인의 인생의 결론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0: 것이 악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복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믿음을 천국에서는요, 주님께 크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가서 그 죄의 길에 동참하고 오히려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끝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끝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가 있었죠. 이제 오늘 또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8강전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16강전에서 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가 참 역전의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제대로 썼더라고요. 2대 0으로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지난번 대회 우승이었던 이 아르헨티나가 2대 0으로 계속 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역전이 시작되느냐? 후반 15분을 남겨놓고 역전이 시작됩니다. 2대 0으로 계속 치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15분을 남겨놓고 그 15분 동안에 무려 세 골을 집어넣으면서 3대 2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요, 그 천하의 메시도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결론을 알고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 시작이지? 언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지? 언제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그 초조한 시간들을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야,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2대 0이야? 아이고, 아르헨티나도 별 수 없구나. 이번 월드컵에 이변이 또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아마 그 경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즐기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우리는 건너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끝을 알고 확신하면서 그 축복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매일의 삶이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0: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 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 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준아목, 힘을 내, 힘을 내.

주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초복. 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7201번님 본격적으로 그 다음 뭐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힘들지만 화이팅 4356 성남 우리 택시기사님 7361번 고맙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했던 분과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교회 잘 적응하기를.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 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하,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10독

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아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했습니다. 3시 13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 이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여섯 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 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 해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쵸?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시누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시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시누이. 자,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자,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용님 되시죠?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네, 네.
0: 우리 올케언니 되시는 서애환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네. 전화 갈 거라고.
1: 네,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용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1: 네.
0: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아, 그 생각을 했던 거는
0: 네.
1: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상황이 또 열지가 않았고
0: 예예.
1: 그리고 성도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0: 네.
1: 사업이 미루다가
0: 네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0: 네네.
1: 이제 처음이니까 뭐 예.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0: 그래요.
1: 분들이.
0: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송? 극동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1: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0: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드렸는데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 무슨 프로가 있죠? 극동방송.
0: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1: 드론은 봤어요.
0: 드론은 몇 번 봤어요.
1: 네네.
0: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네네.
0: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1: 아, 네네.
0: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1: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0: 예,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1: 아, 네네. 예,
0: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들이거든요. 선물.
1: 아, 네.
0: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0: 보령.
1: 네, 네.
0: 아,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1: 맞아요. 네. 대천 해수욕장.
0: 대천 해수욕장. 막 네, 보령 머드 축제 막 거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예전에 한번 막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야.
1: 네.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 해서 연어, 더치커피 네.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0: 네.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네네.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1: 네.
0: 많죠?
1: 네, 네, 많네요, 뭐가.
0: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본인 하나. 올케 언니 거 하나, 이렇게.
1: 저 유산균으로.
0: 예.
1: 올케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0: 아, 오케이. 유산균. 네. 올케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1: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
0: 제가 그럼 올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1: 아, 네.
0: 언니.
1: 네네.
0: 유산균 좋아요?
1: 네, 좋아합니다.
0: 뭐 좋다고 해야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1: 아, 네.
0: 이따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1: 아, 네.
0: 우리 그 올케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1: 아, 진짜네요.
0: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1: 아, 진짜?
0: 예,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올케 언니가 우리 아,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1: 아, 진짜 저 기분이 네.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기분 좋죠. 막 기도하고 네. 준비하고 그러다가
1: 아,
0: 방송국으로
1: 진짜.
0: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1: 응? 아,
0: 전화 좀 꼭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네,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1: 아, 언니. 아, 언니 고마워요.
0: 언니가
1: 어떡해요.
0: 우리 김미용님한테
1: 진짜.
0: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시면서. 자,
1: 네.
0: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 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와.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
0: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1: 눈물이 나요.
0: 눈물 나시죠.
1: 네네.
0: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1: 네.
0: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자, 저 따라서
1: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똑같이 따라하면
0: 네네네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네.
0: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1: 네.
0: 예수님이 김미용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1: 네.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네.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1: 네.
0: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네.
0: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0: 안 계시다고 했죠?
1: 네, 주위에 제가 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좋은데 예. 그런 게 없어요.
0: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 드리시고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1: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누구나 막 힘든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1: 고마워요.
0: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네.
0: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보령에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신의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0: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혹시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1: 찬양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0: 광야를 지나며
1: 듣고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 듣고 많이 마음 달래드렸던
0: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1: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좋은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0: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 극동 방송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네.
0: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광야를 지나며 지금 틀고 있거든요. 전화가 끊으면은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광야를 지나며 정자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언 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전화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울컥 눈물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 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이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 딱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0: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네.
0: 얘기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 네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들어보진 않았어요.
0: 아, 들어보진 않았고? 어떤 네네.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0: 예, 예.
1: 네. 언덕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0: 예.
1: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길 다니셨거든요.
0: 예예.
1: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0: 네.
1: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0: 예.
1: 언젠가 한 번은 저길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0: 네.
1: 그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0: 네.
1: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0: 네.
1: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0: 네.
1: 네, 이제 공주.
0: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네, 거기 공주서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0: 예.
1: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0: 그렇구나.
1: 딱 보여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0: 네.
1: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는 모시고 같이 가게 됐거든요.
0: 처음 간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1: 네.
0: 곳은 대전 맞나요?
1: 네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1: 네.
0: 좋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황선미님의 네.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1: 아.
0: 라디오 생방송.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을 하나 골라 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신우이 거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선물.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도.
1: 그럴게요.
0: 그래도.
1: 쭈꾸미요?
0: 쭈꾸미.
1: 네.
0: 자, 우리 신우이는 뭘 좋아할까요?
1: 저희 아가씨는
0: 네.
1: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2: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맞나요? 네. 예?
2: 아니요, 네.
0: 유산균 좋습니까?
2: 아, 네, 너무 좋아요.
0: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2: 네. 네.
0: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1: 아, 부끄럽네요.
0: 아,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1: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0: 자,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네. 올케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황선미님, 언니하고 네. 불러가면서 한번.

0: 얘기 한번 하시죠.
1: 언니.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전화를 꼭 받아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신우이가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2: 네.
0: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2: 네네.
0: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막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2: 네네.
0: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0: 저 따라서 기도 네. 한번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2: 네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수님,
2: 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네.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2: 네네.
0: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2: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네네
2: 잘 못
1: 시간
2: 가요.
1: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따님 돌려 보세요.
0: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네.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네.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2: 네네.
0: 그리고 사실 마음 먹기 달렸어요. 딱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일요일에 네. 네.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2: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0: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네네.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0: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신우이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항상 감사하고 부럽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네.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0: 그래요.
1: 그
0: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네네. 마무리 하겠는데.
1: 네.
0: 자,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네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심기수님, 황선미님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인사하시면서.
3: 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2: 아, 감사해요.
0: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에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를 울리는 새끼라 우리 8236번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창세기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막힌 삶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꼼짝 달싹도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떤 출구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내 모습은 저 유리상자 안에 갇힌 3살짜리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모든 문이 꽉 막힌 인생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어떤 인생에게는 원치 않는 인간의 관계 속에 상처되고 어그러진, 그래서 뭔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들. 우린 저마다 나만의 유리상자에 갇혀서 거길 빠져나와 보려고 내 경험, 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단 1cm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아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홍수,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말죠.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얼마큼 바빴느냐?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총 8명이거든요. 그들은 방주에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 동물들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대소변을 처리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안에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또 먹이는 계속 줘야 돼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가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의 일상이 또 반복돼요. 창조 과학자 가운데 존 우드 모라페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천 종류의 한 16,000마리의 동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그들은 위로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한 8, 9개월쯤 됐을 때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어봐요. 근데 이미 물이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기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날아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널려 있는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비둘기를 세번 날려 보내게 되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친 날개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노아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 멀리서 파닥이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잎에는 어디서 방금 딴 듯한 아주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정말 동물들과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도 잠수함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에 근무를 하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앓는데요. 노아도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1년 10일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한가롭게 이놈의 홍수는 언제 끝나지? 우리가 이제 홍수 끝나서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허상을 생각하거나 상상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이 그는 너무나 바빴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곧바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그 배설물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같이 생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공허함이 생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때때로 삶이 꽉 막혔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하고 한탄하느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저절로 역전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노아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것이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같이 그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하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난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지? 이런 푸념을 늘어놓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바쁜 일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생각 갖거나 품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각적 초점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장 집중해야 될 일거리나 목표 하나를 줘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슬럼프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효과를 시각적 초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체념하고 있는데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초점에 갓 태어나 100일도 안된 아기에게 엄마로서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이 엄마가 몰입하게 함으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 이게 시각적 초점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슬럼프나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되고 길이 되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크사비에 로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내가 홀로 300일을 견뎌보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두 개. 풀이나 나무를 벨수 있는 긴칼 하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가이버 칼, 달랑 이두 개를 주고 무인도에서 3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딱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배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세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300일을 버티지?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00일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는 300일을 견뎌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열매를 따서 당장 또는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번째, 그 젖은 나뭇가지를 마찰시켜서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불씨를 하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꺼뜨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코넛 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눈비를 피하는데 이게 임시로 만든 거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모에 금방 또 낡아버리고 하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면 또 새로운 코코넛 잎을 가져다가 이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먹는 거, 불씨 안 꺼뜨리는 거, 지붕 고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니까 이세 가지 일을 계속 매일같이 매달리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0일이 지나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의 열쇠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기적의 열쇠를 숨겨두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을 벗어나 보물찾기처럼 기적의 열쇠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일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상에서 답을 주시고 일상의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살았더니 나름대로 살만해졌어요. 노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날 안방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로 그는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미쳐버릴 상황을 잘 버텨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40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중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 감옥에 오게 돼요. 이때 감옥 측에서 워낙 거물들 정치범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시중 들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묵묵히 돕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정치범들이 어느 날 석방이 되고 석방된 뒤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 옛날 그 감옥에서 너무 성실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꺼내주기도 하고 훗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을 뚫어내는 기적의 길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한테 밥 해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나한테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렇게

0: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싫은 일상을 여러분이 그래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버텨낸 그 일상이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캐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그게 막막한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2014년 시리아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피지 군인 45명이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됩니다. 자, 이 45명의 군인들이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군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기에 갇혀진 그 깊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 45명의 군인이 뭘 결심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환경에서 자기들이 뭐 예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그들에게 그들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45명이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바닥에 함께 눕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옆에 사람의 손을 꽉 쥐어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옆 사람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45명이 릴레이 침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결국 납치된 지 14일 만에 45명의 군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석방이 됩니다. 무사히 고국으로 생활한 이 대원들이 전 세계 매스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참 버티고 버티느라고 힘드셨죠. 눈물 날 일도 많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보낸 시간도 많으셨겠죠.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서, 아니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셨겠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에게 그런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의 빈 인생에 더 큰 선물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합시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막힌 문도 반드시 열릴지어다. 지난 상반기가 어땠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양곡교회 베델 찬양대의 찬양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왕명 시리밥창단의 노래로 찬송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최기욱 황지혜의 편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은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이 물을 한 모금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기한 물이라고 감탄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엔 이윤영 곡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바랬던 고성현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침묵의 모습이야말로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보내드리며 저는 이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귀 권세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 계신가요? 예전에는 바둑이, 삽사리, 나비 같은 이름이 많았는데 요즘은 콩이, 두부, 초코, 별이, 쿠키, 구름이처럼 다양하고 귀여운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주인에게 왜 그 이름으로 지었어? 하고 물어보면 처음 데려왔을 때 콩만 해서 콩이, 털이 하얘서 두부, 처음 본 순간 구름 같아서 구름이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부르기 편해서가 아니라 애정을 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 가득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같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7월 15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 계신가요? 예, 반려동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셨고,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안 좋아해서 저는 평생 못 키울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귀여운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리만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도 함께 보내주세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귀여운 이름인지, 또 어떤 참신한 이름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도 함께 찍어서 또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은혜충전 라이브에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는 일곱 가지의 요일이 있죠. 주일하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요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요일들. 일주일 안에 들어있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 중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요일들은 과연 언제일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제 5538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찬양에 이어서 네가 좋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어줘야 됩니다. 예,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노래로 또 알려드렸습니다. 아, 어제 들어온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4833님께서 아,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기 무서운데 뜨거운 볕에 세워진 차량이 딸 테면 와우, 더워서 타기가 더 무섭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은 폰 하나로 시동도 걸면서 에어컨까지 가동되는 원격 시동이 있는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도 원격 시동이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피디님은 원격 시동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 차량은 안 됩니다. 온전히 그 무더위를 몸으로 견뎌내야 돼요. 예. 그나마 흰 차라 좀 다행인데, 아, 그래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차만 타면 아주 땀이 줄줄 쏟아집니다. 예. 아, 저도 빨리 원격 시동 되는 차를 갖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서 어제 그 충전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핸드폰 몇 퍼센트 때 충전하시나. 4833님은 20-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기를 꼽으시는데 집에서는 뭐 늘 꼽아놓거나 무선 충전기에 엎어놓는다고. 저도 집에서 항상 꽂아놓고 제 가방에는 충전기도 들어있고요. 그 연결선도 들어있고요. 무선, 아니 보조배터리도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예, 핸드폰이 꺼질까봐. 저는 그런 편입니다. 5586님은 전 배터리 30%면 많은 겁니다. 거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안 불안합니다. 저 빼고 다 불안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말만 들어도 제가 불안하네. 예. 아, 어이, 충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은 잘 불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불안합니다. 예. 빨리빨리 충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일주일 중에 일곱 가지 그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서로 사이좋게, 아,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요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만 하는 요일, 정답은 두 글자고요. 두 개의 요일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월, 목, 뭐 금, 주 이렇게 두 글자가 딱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하면 조금 힌트가 되셨겠죠.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0981,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조합을 해보시면 어, 이건가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통해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산삼스틱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그 편지를 써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노래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만들어서 띄워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번호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분은 내일 이 시간에 당신만을 위한 노래, 어제 신청하신 분이죠.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9507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아이노스탑 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창원극동방송이 창사 31주년을 맞아서 그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샵 0981 문자로 낭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언제가 편하신지, 뭐 어느 시간이 편하신지 이런 것들 입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서가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셔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어디로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창원 극동방송 2층 스튜디오로 오셔서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괜찮으신 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창사 31주년 기념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로 낭독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제 0720님께서 신청해 주신 지선의 주의 은혜라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멸망당하고 때가 되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포로가 된지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비극을 듣게 되죠. 비극을. 그 비극이란 것은 동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집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소식을 듣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게 되었습니다. 울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밤에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살펴봅니다. 여기도 무너졌구나. 아, 여기도 무너졌네. 아,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구나. 낙심, 고통 있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느헤미야는 그제서야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공경, 고난을 함께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이 불타고요. 옛날에는 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나니까 외적의 침입에 놓여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고는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졌다는 것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황폐한 것은 황폐하다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너진 것은 무너졌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뭘 지켜낼 수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라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단계 선교팀이 갔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새로운 예배당이잖아요. 건축되는 거. 그런데 가장 먼저 본 것은 그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흘린 선교사님의 눈물이었습니다. 12년이요.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김명식 정재영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거기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선교사님은 그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제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차를 타고 도는데 한 마을이 보였어요. 그 마을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12년 지금까지 그 땅을 품고 기도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텐트를 쳤대요. 마당에 텐트를 빌려서 쳤어요. 근데 그 텐트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바로 옆에 마을 안에 있는 어린이집 유일하게 아이들이 모이는 어린이집을 빌려주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거기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어요. 12년 동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고백으로는 아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계속 예배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길이 없어요.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요.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이 거의 포기할 직전이었는데 땅 주인이 전화 왔어요. 여기 마을 앞에 곧 땅이 있는데 선교사님 땅을 안 사겠냐고. 얼마냐 물었더니 12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며 모아놓은 헌금과 딱 맞는 겁니다. 거의. 할렐루야.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땅을 이제 매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눈물과 헌금으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는 일은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했던 헌금의 액수가

0: 예배당을 짓고 안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강단을 세우고 곧 필요한 집기를 다 갖추어 내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웅변을 한 것도 아니고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가 한 것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중반에서부터 볼게요. 17절 중반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 1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0: 느헤미야가 한 말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는 말씀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을 버리잖아요. 그걸 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수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느헤미야가 한 말은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확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단기성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나누자 했죠. 따라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를 더 붙일게요. 따라하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우리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사님을 도왔는가. 그게 중심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설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교가 되어야 하나님이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직장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중심되시는 사업을 운영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0: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높일 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둘째 날인가요? 저녁에 우리 결산보고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탄을 잊지 마십시다. 경의를 잊지 마십시다. 성도는 경의를 잘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함께하는 우리 이번에 팀들이 참 놀랐거든요. 80대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10대 우리 중학생까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도울 때 짜증나잖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경의, 감탄, 성도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영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팀인데, 여러분, 이게 예사론 팀이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80대 어르신부터 10대 중학생까지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했고, 청년들, 장년들 함께 했고요. 담임 목사 부부, 그리고 우리 선교 국장님, 총무님, 부장님, 선교에 또 선교하시는 우리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거, 뭐 사실이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죠? 한글로, 한국말로 설교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다갈록으로 현지 언어로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데디케이션이라고 했어요. 헌당 예배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기 앉아있는 우리 권성민이라는 우리 아이가 우리 같이 가신 우리 집사님의 아들인데 제일 막내예요. 중학 2학년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통역해주는 또 장면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학생에게는 잊지 못할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을 전도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라스 바뇨스라는 곳인데요. 아, 예, 하는 나도 맞네요. 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전도하는 장면 중에서 네, 다시 돌아가시면요. 저기 있는 우리 한 청년이 머리에 뭐 붙이고 있죠, 그죠? 저게 이제 쿨링입니다. 얼마나 더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선교 팀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섬기고 이렇게. 어르신 무시하게서 섬기시고 돌아보시고 또 노방 전도를 가시기 힘든 시간 가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신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섬김이 있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십비수만화 교회에 일하고 계셨어요. 단기 선교팀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빨리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염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이 시간에 이 단기 선교팀 다녀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필리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이 18절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1: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0: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이 은혜의 불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전염됩니다. 18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더라.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힘을 냈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건축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선교뿐만 아닙니다. 전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자,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감동만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었어요. 미션, 뜨거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한 사람의 간증은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간증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누셔야 돼요. 나누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은혜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필립에서 보고 온 것을 한 번의 행사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단기 선교의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준 사명이에요.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품는 것입니다. 십비스모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는 교회가 선교지보다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부른 우리 찬양 영상처럼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기쁨으로 춤춰야 선교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교회가 식으면 선교가 사라져요. 선교는 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죠. 또 누군가는 또 가야 될 거예요. 다른 곳으로도 기도하고 후원하고 붙들어 가는 겁니다. 필리핀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이런 세계 열방에 일본 많은 선교자를 보내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십비스마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끝나지만 거기 있는 십비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해보자 했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4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저 멀리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지는 교권 학교에서도 신후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곳과 저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온 현장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오늘 또 진행되고 있는데 유아 유치부 사랑부 수련회 성경 캠프를 갔어요. 마음에 그냥 솔직히 거짓말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안에서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놓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십비소만 학교뿐만 아니죠. 저는 이제 사랑부 첫째 이제 하는 우리 금요일날 캠프에 갔는데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고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새 하늘과

0: 제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생활이가 새 땅 속에 살 그날이 오면 휠체어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이는 우리 사랑부 자녀들과 함께 기뻐 춤추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은 무슨 때인가? 천국을 기다리고 누리고 준비하는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상에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픈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성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전도를 가세요. 전도 폭발이에요. 폭발. 이름이 너무 멋있죠. 전도가 폭발, 기도가 폭발이에요. 전도를 다니세요. 여러분, 이 창원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큰 그릇을 기도해야죠. 큰 것을.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한국교회는 이 여름에 선교에 나가고 다음 세대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회심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하면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여러분 물질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창원, 경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돕고 단기소를 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 세대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에도 병원에 원목들이 많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우리 군복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전이 많아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일으켜서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일어나자. 건축하자.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입니다. 시도하세요.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높임 받으시고 성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우리의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비전을, 미션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 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0: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0: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키즈벤처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키즈벤처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일주일 중에 일곱 가지 요일이 있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중에서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만 하는 요일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월, 금, 아니면 뭐 수, 주, 이렇게 두 글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잘 조합을 해보시면 이건가 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두 글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건강 칼럼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041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함께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선택한 거는 이제 우리 현재 이제 그 시험관학이 그 환자가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난소 기능 저하예요. 이제 임신 사전으로 나이가 젊은데도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또 나이가 있어서 어차피 이제 난소 기능이 퇴화가 되니까 난소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임신 사전 검사가 이제 이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 빨리 선별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이제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사전에서 그 초음파 검사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AMH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난소 기능을 예측하는 거는 초음파로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AMH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AMH 검사를 해서 그 AMH 검사가 1.1 이하다 그러면 난소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높고, 또 초음파에 봤는데 기저동난포 개수가 5개에서 7개 미만이다 그럼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MH는 호르몬 진단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난소 기능 저하를 정의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난임을 뭐 짧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AMH가 우리가 지금 루틴으로 쓰이니까 이제 이런 세상이었는지 알지만, AMH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난소 기능 예측을 몰라 했냐면 FSH라는 난포 자극 호르몬 갖고 많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그 생리 시작 2, 3일째 기저 그 FSH 수치를 봐서 그걸 참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민감한데 10 이하면 정상인데 11, 12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난소 기능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뭐 10하고 11, 12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민감해요. 11, 12가 돼도 그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난포가 잘 안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11년 경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난소 기능 저하가 도대체 뭐냐? 그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전 세계 이제 생식의학회 중에 이제 두 개 학회 중요한 학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제 미국 불임 학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 하는 유럽 생식의학회가 있는데, 유럽 생식의학회에서 이제 볼로냐에서 이제 이 난소 기능 저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뭘로 했냐? 첫 번째는 나이 40세 이상. 두 번째는 이제 가벼운 유두를 했는데 난자 채취를 3개 이하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난소 기능 저하. 세 번째는 뭐냐면 AMH가 1.1 이하던가 기저동난포 개수가 한 5, 7개 미만. 이런 경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우리가 난소 기능 저하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30세의 그 이 볼로나 크레틴의 난소 기능 저하, 또 40세의 난소 기능 저하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제 30세에 이제 1.1 이하, 40세 1.1이다. 똑같이 1.1이면 예후는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 기능 저하로 이제 받을적인 이제 정의가 됐으면 이분이 예측이 다 그 그룹이 비슷해야 되는데 임신율이 천차만별이니까 예후를 예측한 인자로는 이 볼로나 크레테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 이후로서 이제 우리가 포세이돈 정의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이제 네 개의 그룹으로 해서 35세가 넘었냐, 35세가 안 됐냐, 이걸로 이제 그룹을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예측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AMH가 1.12 하면서 뭐 기저동난포 개수 원래 적었었다니까 이제 예측한 대로 나왔냐, 이 사람은 AMH도 높고 기저동난포도 높았는데 남자 체체 보니까 3개 이하예요. 이런 의외적인 예외적인 거냐를 뜻해서 그 그룹을 한 4개 그룹으로 해서 그 예 후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분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전문적인 얘기라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시험관학이 시술 환자 중에 난소 기능 저하 환자가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은 임신 사전 검사가 없어서 그 자기가 난소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모르고 지냈다가, 현재는 이제 임신 사전 검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난소 기능 저하를 조기에 진단해서 시험관학이 시술을 통해서 많이들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에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겁나는 거예요. 시험관학이 겁나니까 이제 난소 기능 저하로 진단받고도 시간을 끄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신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상실할 수가 있고요. 난소 기능 저하는 이제 채취된 난자 개수가 적기 때문에

0: 배란 유도 방법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일반적인 그 배란 유도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 난소 기능 저하의 경우는 이제 난자치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치료되는 난자가 수정이 안 되기도 하고, 배아가 발달 정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난소 기능을 난포를 키웠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항상 의사는 리뷰를 하고 적어 놓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작업을 많이 해서 어떤 게 좋은 프로토콜인가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극단적인 거에서 이제 AMH 0.01 미만인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 경우는 당연히 난포가 안 자라죠. 그래서 멀리서 오셨는데 15개월 동안 난자 채취를 한번 두번 뺐긴 한데요. 자연주기를 한번 어차피 자란 건데, 그런데도 이제 임신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너무 그 난소 기능이 떨어졌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그 선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임시 시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어제 7635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발표를 먼저 해드려야죠.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일주일에 있는 7개 요일 중에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지내야 하는 요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화목. 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해서 화목, 화요일, 목요일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쉬우셨나요? 네, 오늘 정답자들이 그래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의 정답은 화목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죠. 제이어스의 찬양 만나봅니다. 높이 계신 주께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0: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한 내용들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70년의 극동방송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 또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창원 극동방송 창사 30주년, 또 31주년을 맞아서 우리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앙성경 낭독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관련한 사항들 안내받으실 수 있고 또 신청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 보내주시면 수기 공모전, 그리고 샵 0981번으로 낭독 보내주시면 우리 낭독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413님께서 생일 선물 화장품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요거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참고는 할게요. 예,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 열심히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5538님께서 어제 첫째 하원 후에 첫째와 둘째와 함께 이 신랑 퇴근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들으셨다고. 축하요? 환영합니다. 예. 신청 찬양, 아까 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신나는 버전으로 한번 띄워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5538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2308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2308님 신청 찬양, 내일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찬양한 곡 듣고 오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도리,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되게 하신 역사 등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둘 사이에

0: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신약에 와서 사도들과 신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추적할 수도 청량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거룩한 열망에 도전받아 계승자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정말 에스더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수에르 왕은 주전 486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83년에 187일간 큰 잔치를 합니다. 잔치 마지막에 자기 아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아내를 핮바람에 술기분에 궁궐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운 남자가 되었고 187일간 잔치하고 이러니까 주변 국가에게 허점을 보여가지고 좀 강한 나라 그리스가 힘을 빌려서 공격해 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나라가 거대하니까 정복당하진 않지만 깨끗하게 전쟁에 패해서 아하수에로가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고 그 나라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와스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스디가 폐하 힘을 냈어서 다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와스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소 내려서 왕비를 그렇게 폐해시킨 것,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가까운 신하들이,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의논해서, 왕이시여, 전국 관리들에게 명해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 왕께서 보시고 제일 마음에 기뻐하신 일을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시지요. 새 여자가 뭐가 좋겠어요? 와스디가 좋지요. 그러나 아스디를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127도에서 그 큰 도에서 진선미 미인들을 발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특급 호텔에 가보세요. 종업원들이 멋집니다. 잘생긴 남녀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의 부인감을 찾을 때 얼마나 미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진선미를 찾는다면 한도에 세 사람인데, 그러면 127도에서 세 사람씩 오면은 몇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 왕의 도성 수상에는 미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좀 미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산을 돌면 잘생긴 사람들이 퍽 많거든요. 그런데 수산에 잘생긴 사람 많은데 그 누가 진선미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전쟁 포로가 어떻게 왕의 왕비가 되는 그 반열에 뽑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제3세기에서 노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 찾기도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어떻게 그 반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신비롭게 만화같이 부모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거기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최고의 팀장이 회계인데, 회계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와우,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녀, 훌륭한 궁녀를 일곱 명이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뷰티 트리먼트, 미용하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일용품이라 했는데 언어에는 일용품보다도 스페셜 푸드, 미용식을 주는 겁니다. 먹으면 예뻐지는 거.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무너지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맛은 있지만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가 좋아지고 생기차고 빛이 나고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신선하고 귀한 거 먹으면 귀한 사람 되고 빛이 나고 병도 거의 없고 피부도 매끄리하게 되고 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는 미인 만드는데 팀장이에요. 근데 에스터를 이쁘게 보고는 제일 좋은 환경에 심어주고 제일 귀한 궁녀 일곱을 붙여주고 1년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우,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 배우, 주역 배우를 뽑을 때 1,000명씩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하면 한 5분씩 하게 하는데 다들 갈고 닦은 그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하나 한 사람 뽑는 게

쉽지 않지만 때로는 천명 중에 탁 튀어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모든 신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이다. 그럴 때도 있대요. 아수랑이 다 미인인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뭐 미스 뭐 아메리카 선발대에 다들 미인들인데 거기 하나 뽑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제 아는 분이 한 분의 부인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 심사원인데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큰 나라 전국 미인들이 다 모였지만은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포로란 거 묻지도 않고 부모는 누구냐 묻지도 않고 가문이 학력이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왕, 한나라 왕이 왕부가 되려면은 그 귀족 가문에서 품격 있고 기품 있고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이 왕은 묻지도 않아. 너가 최고다. 그래서 에스더를 앙비로 삼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제게도 에스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지만 김영숙이를 내가 에스더처럼 생각했는데 나 김영숙이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만 해도 김영숙이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김영숙이 제가 아내로 얻게 돼서 결혼하게 돼 그것도 4일간 기도실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아내가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처갓집에서 양복 맞추러 가자 하더라고요. 양복 맞추라고. 부잣집이니까 종구해 주겠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말했는지 아세요? 양복 필요 없어요. 사람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양복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양복이 그때 제가 새까만 양복 3,000원 주고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전체 단벌 신사예요. 근데 처갓집에 뭐 그대로 살면 몇 불씩 얻어 입을 수 있는데 안 간다고 나는 양복 필요 없다고 사람 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양복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옷은 해주긴 해주던데요. 어쨌든 저는 제 아내 결혼할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냥 제가 막 설레어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이 왕 아수랑 또 이 에스더 보고는 됐다. 뭐 부모 가문 필요 없어요. 됐다. 그래서 만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에서 그 최고 제국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은 사람 일이 아닌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이 아수랑의 마음에 제 여자다 감동을 해서 그 여자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When I act, who can reverse it? 내가 행하는 누가 이거 뒤집어?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시는데 누가 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박이 쏟아지게 하는데 누가 우박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누가 지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누가 태양을 떠오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누가 그를 건드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점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핵의 눈에 들게 하시고 왕의 눈에 들게 해서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되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오늘 뭐 할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께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왜 나를 이 집에 인클루드 내 말려들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했지만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부탁하세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했는지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길러준 여인의 그 부탁이라서 때를 앞당겨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지용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택하셨습니다. 왕비가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용수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양곡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계획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택하셔서 불러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의인 된 것임에도 고마운데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롭게 하소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으소서 했는데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애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요. 택한 사람만 교회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교육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 기도 장소 없나 가는데 강변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여자들 중에 믿는 사람은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한 사람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예수를 믿고 세례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셨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그곳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은 거의 강야인데 땅속에서 그렇게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물이 뭐 넘칩니다. 칼칼칼칼 넘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자들에게 발길을 멈추시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주님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

그런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오나 너가 복이 있다. 너로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교육받아서 부모한테 배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바울이 바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이 도시에 내 백성 택한 백성 많으니 전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은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찬송해도 다 못해. 할렐루야. 그리고 택하여서 그냥 풀어놓고 살다가 천당에는 오라. 그게 아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한 대 한 대 다 안내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꽃밭, 정원, 정말 나비들이 춤추는,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길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거치는 바람이 눈보라치고 힘든 길도 가지만 그 길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자 되어 재벌이 됐지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 큰 부잣집이 양식 얻어 식구들을 굶어 죽게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래야 양식 있는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일 뻔 당하다가 은희심에 팔려가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댔거든요. 요셉, 어린 요셉 17세밖에 안 된 사춘기에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되고 빛나고 박수 받을 때도 하나님 하시지만 여러분이 추락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자식이 가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이 아들 일곱, 딸 셋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의 건강 다 잃고 질그릇 조각으로 피구름 나는 몸을 끌고도 계속 가려서 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요셉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 있고 그 다음에 더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양식을 끊어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금방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쁨을 주시고 그 고센 땅에 가서 왕족처럼 살게 되는
노후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 또 요셉의 야곱의 노예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몇십억 있다고 그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고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져도 고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 밀려서 샌드위치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주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길을 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양곡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다 잘된다. 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에스더가 자기를 지키잖아요. 이쁘다고 왕이 데리고 잤는데 처녀가 아니면 죽잖아요. 에스더는 험한 풍파 지나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전쟁포로를 끌려왔지만 처녀성을 지킨 거죠. 왕이 더 좋아하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험한 바닥에 뒹굴어도 보디발 장군 부인이 나랑 사랑하자 동침하자 해도 거절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린 거죠. 우리가 막 살며 막 뒹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기이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는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절개에 정결함을 경건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기품 있게 하고 행동도 멋지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온 비디오에 TV에 공개돼도 와 귀하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에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할 일은 경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빛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따라합시다. 광채를 입었으니 다 빛나게 됩니다. 빛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에스라가 빛이 나게 되듯이 우리 모두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됩니다. 소나무는 말이 없어요. 소나무는 말이 없이 서 있지만 우리는 소나무고 고마워요. 우리가 내뿜는 안 좋은 탄소 다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걸음만 가도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전쟁이 없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 도시도 넘어가시고 우리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곡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게도 복을 주시고 들판은 그냥 곡식으로 옷을 입었고 모든 초장은 양으로 옷을 입혀주고 옷을 입히고 그냥 기쁨으로 소리치는 기뻐서 입에 찬송이 가득한 시편 49편 5절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침

0: 세상에서 기뻐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우리 눈 뽑고 이혼하게 하고 가정 파괴하고 자살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우리 마귀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앞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길만 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 저도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고 구원이고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2: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3: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4: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겨루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어.
0: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방송을 네.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0: 네.
1: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0: 네.
1: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0: 네.
1: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0: 네.
1: 생각도 있어요.
0: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1: 네.
0: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1: 아.
0: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1: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0: 네.
1: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0: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적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1: 네,
0: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0: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네.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1: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니 그
0: 세계 명화
1: 세계 명화에서도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0: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1: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0: 같이 들었어요. 네,
1: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네.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네. 내용을 들으시고
1: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떨르게.
0: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1: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0: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1: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0: 네. 네.
1: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0: 네.
1: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0: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1: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9월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0: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 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0: 그렇다고 들었어요.
1: 네, 권위자기 때문에
0: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수려 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하느님 그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쪽이 있어요. 네. 근데 비 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 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예.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웨어버리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98-2438번

1877770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목의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구주에서 의지함이 영어 찬송 캔디 크리스마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비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

0: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곱 가지 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큰 복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 영원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방송 가족 여러분은 테세우스의 역설 아시나요? 영웅 테세우스는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배를 타고 고향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영광의 상징으로 여기며 오랜 세월 보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썩고 못은 녹슬고 천은 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씩 부품을 교체하는데요. 노를 바꾸고 갑판을 바꾸고 돛을 바꾸고 마침내 원래의 부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모습은 변했고 재료는 바뀌었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배가 여전히 같은 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인인 크리스천인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같은 사람일까? 나의 생각, 습관, 외모, 삶의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어릴 적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회복되고 깎이고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했지만 같은 존재, 바뀌었지만 더 진짜 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즐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His Name의 내가 기도할 때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보다는요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 가니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해 옵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진아씨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에 남겨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다 타작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 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손자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7절에서 2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빗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되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여호와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ought Hallelujah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블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님이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테이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 또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지

주제일까? 하나님을 인식하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 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계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와, 현이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0: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2: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2: 현재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1: 실제적으로는
2: 하거든요.
1: 네.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수십 년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1: 네, 우리 옥수님.
4: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5: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1: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5: 맞아요.
1: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네.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6: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1: 그냥 막연한
6: 불구하고,
1: 바람인 맞아요. 거죠.
6: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6: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아, 근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1: 네.
3: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4: 맞아요. 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1: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우리가 네.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네. 남북 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6: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0: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약간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네.
0: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런 활동이 좀 많아져야 된다.
0: 네네. 특히 네. 또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 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1: 네. 물론 어떤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0: 네네네.
1: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0: 맞아요,
1: 좋겠다.
0: 맞아요.
1: 네.
2: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1: 좀 기획을 해보세요.
2: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1: 네.
3: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1: 분열된 모습이
3: 네,
1: 너무 많죠.
3: 분열된 모습이 네.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3: 네.
1: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에 따라서 남녀 세대에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 네.
1: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3: 맞아요.
1: 네. 다시 또 통일이 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이제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2: 친해져요.
0: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청년 시대가 같이
3: 맞아요.
0: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생각만 하지
3: 이렇게
2: 말고
3: 뭔가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저희가
1: 맞아요.
3: 노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네.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이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보고
3: 너무 재밌을
1: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해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3: 가야죠.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4: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네.
4: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1: 네.
4: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감자님은 어떠세요?
2: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0: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1: 네.
0: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2: 네.
0: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3: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간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4: 두 분 동기.
2: 맞아요.
3: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계기가 됐었고 이 청년들이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2: 네.
3: 접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만나야 돼요.
3: 맞아요.
2: 그리고
3: 맞아요.
2: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3: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4: 현이,
1: 나나,
4: 옥순,
0: 감자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

미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40일치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4,000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이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평성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중덕동의 12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현재 15만에서 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만 달러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5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아파트도 15,000달러 안팎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추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어민들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2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천안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창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북방을 향해, 또 우리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기도를 표현해 주시고 또 한 줄 응원도 남겨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17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느껴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걷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간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이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0: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예요. 요셉 목사도 여기 봉사예요. 뭐 다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한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안가도 맞서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의 이야기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고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처했던 일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오랜 세월에 대한 깊은 상흔과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암울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그 참담한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 보면 잇대도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의 쓸 것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다르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내고,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 아래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굳이 그 뒤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의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 내가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화로 내게 돌리셨다. 결국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몰락하여 피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몰락할 줄 알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이 다윗의 칼날에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슬퍼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다윗이 나를 살려둘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주할 때에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아비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칼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시므이에게는 너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 막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시므이에게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

의 저주를 그가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게 하실 하나님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연약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면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죽이든 살리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시므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니 그가 편히 스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다윗 뒤끝이 있네.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칼을 드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유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와 엮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므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므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좌에서의 쫓겨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

를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많은 것들을 다 넘겨주고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피난의 길에 들어섰던 때부터 므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한 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너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살짝 뒤로 넘깁니다. 시바에게 있는 재산을 너는 반 나누어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허물이나 허점 약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이 므비보셋의 신실함과 또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윗보다는 지금의 므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피난길의 목적지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대단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곤란 가운데 처한 왕을 도와주면 만약에 다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큰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여서 회복될 다윗 왕권이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존대하고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을 내가 계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잘 이해해서 잘 구현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서 생각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늘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싸움, 고난, 시련, 고통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밖에 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원수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뭐라도 해야죠. 팔로 치든 발로 차든 아니면 이로 물어뜯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려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해석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일한 이유는 일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 보는 모습입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품삯을 받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계속 불려나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 자산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내 손에 주어진

0: 이 품삯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뭐 사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 품삯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품꾼이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그 원수들에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긴 것과 같다. 이런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것 이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하나님,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고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는 것,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나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시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가? 너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 그런 나를 의지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처한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멋진 기도일 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불평과 원망과 떼쓰음을 기도로 받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할까? 시련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을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울고만 있을까? 이게 시각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한숨을 땅에 토해내고 눈물을 땅에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한 그 하늘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앞뒤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상황과 처지,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질문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내야 할 답입니다. 다윗은 찾았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 다윗이 낸 모범의 답의 길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부산, 목포가 24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 대전이 22도, 개성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34도, 함흥과 강릉이 33도, 서울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전, 광주가 30도, 목포가 29도, 강계가 28도, 해산이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구름까지 잔뜩 끼어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 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죠?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2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지요. 조금씩 압박감이 사라지고 짐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쯤 되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 버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만할 때 됐다라며 일어서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더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일할 여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은 욕심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자주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뒤적이며 수많은 글을 읽는데 그 10분의 1도 말씀을 읽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내 앞에 조잡한 기사들이 아닌 거룩한 말씀을 담아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세상과 접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젖어들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 세상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을 모시는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늘이 호수 같고 호수가 하늘 같은 7월 어느 날 어부의 배를 타고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갈릴리의 호수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껴안았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찾아보려고 이 말을 적습니다. 그물을 치던 제자들을 나재기 부르시던 당신의 음성이 오늘은 이토록 푸른 호수가 되어 내 안에 출렁입니다. 더 이상 자신 안에 갇히지 말고 넓고 깊은 사랑의 호수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라고 당신은 나를 부르십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독수리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하지만 덫에 묶여진 끈은 독수리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다시 거듭거듭 안간힘을 다해 날아오르려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만 거듭거듭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발버둥으로 끈은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시도하면 끈은 끊어지고 독수리는 푸른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그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날아오르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던 경험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이지요. 지치셨습니까? 한 번 더 심호흡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날아보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듣든지 유치원에 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지미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짐이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펄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펄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절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일곱 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God wants my talent.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Divine talent.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들이 가서 전쟁해서 이기면 너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게으려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게디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ed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사사기14장15장에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기운이 센 사람이요. 하나님이삭도자기부모에게머리를깎지마라삭도하지말아라머리가길지요그긴머리를가지니까브레셋사람들을말른소뼉다구하나가지고수백명을쳐주고한사람이그런데자기가딜라이라라고하는여자를만나서당신힘이어딨는가계속물어보는데몇번거짓말을했는데여자의끈질긴것은남자가져요그러니까할수없이내머리를조금만자르면머리카락을자르면은내힘이없어진다딜라이라무릎팍에서지금삼손이잠들어있는데가위를가지고머리를조금자랐어그것도모르고적군이이제쳐들어오는데원수들이쳐들어오는데자기가그저힘이있는줄알고대항을했는데아니라붙들려갔어그래가지고발도쇠고랑손도쇠고랑목도쇠고랑해가지고큰대궐옆에서지금사람들의노름거리가되리고있는데하나님앞에기도합니다삼손이자기가가지고있던탈런트는완전히파괴가됐어머리가다시자리기시작했습니다거기서잔치가베풀어졌는데수백명의고관들이와서잔치즐겁게하고있는데삼손이그어린소녀더러야소년더러야나좀저더대들뿐은기둥이로좀안내좀해달라눈까지다파버렸어거기가서이커다란기둥두개사이에놓고자기가힘이생기니까이거를밀어붙이니까지붕이폭삭내려앉아서거기있는사람들하고다같이죽었어파괴된능력어떤사람이무리목사님에게상속을다남기고그가족너무나가난한가족이그걸상속을했는데직접다주지않고목사님에게필요할때만필요한만큼주어라왜자산갑자기생기면은돈이갑자기생기면은사람들의마음이변해죠그래서재산이갑자기생기면은사람들의마음을변하는데어떻게마음이변하느냐낭비하는경우가생기고세상의유혹에빠지기가쉽고셋째는생명의위험이뒤따를지도모르니까이러한갑자기생기는재산은그렇게좋은게아닌데그걸어떻게활용을하느냐가굉장히지혜와총명이필요한데참하나님께서무리목사님을통해서그가난한가정에갑자기유산을크게받았는데필요한만큼주는거예요그래서당신이이돈이다당신것인데슬기롭게사용하십시오아직도줄것이있습니다그러면서쪽지도함께넣어그걸잊지말아달라고하면서참그예화에감동을받은필립블레스라고하는사람이주의말씀듣고서라는찬송을썼죠주의말씀듣고준행하는자는반석위에터닦고집을 지음같아비가오고물나며바람부딪쳐도반석위에세운집넘어지지않네집짓고잘우리집잘짓세만세반석위에다우리집잘짓세그러면서마태복음7장24절에그러므로누구든지나의이말을듣고행하는자는그집을반석위에세운사람이지만은이말을듣고순종하지않는사람은모래밭에세웠다고했어요두번째로하나님은우리의시간을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아껴라때를얻는것은사실하나님이
똑같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눠줬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0: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렵게 안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 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시로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도 소리내어 읽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의미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동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고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아프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래서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7월 16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8.1 장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집을 주시고 단잠을 잘 잠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을 얻었다면 그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제단 앞에 머물 때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5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9277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말씀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한문이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린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그들의 지배하에서 건져낸 것은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또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지배하는 힘을 약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어떤 힘도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종교적인 열심도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노력,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선행,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더 이상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를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세상 임금 마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었다.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마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적인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역시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노력은 예수님의 피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또 신앙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위에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오랫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들이 그렇게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이 땅에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 다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수용해 준다는 것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마귀의 지배력에서부터 권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월절에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중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첫 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세상에 속한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마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들은 바로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이 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시작이었고 변화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나의 환경이 바뀌거나 삶의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부터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마귀가 세상 임금이 우리를 좋아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월절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들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잘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삶의 핵심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모든 신앙의 관심과 포커스가 막혀진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문제를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만 헛것이고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 있었던 삶보다 훨씬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빛이 바울에게 둘러비치네.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아나 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똑같았지만,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찢어진 살을 양식 삼고 살아간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죠. 유월절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죠. 흑인, 백인도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주 힘이 있지만 늙으면 서럽기도 하고, 세상에는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가치입니다. 내가 얼만큼 소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못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 취급해도 이제는 서럽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해도 뭐라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 것은 왜?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못 배운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늘 가난하고 늘 못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가난하고 못나고 병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러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못났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기만큼 값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담력이 없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늘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늘 실패자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값어치는 뭐라고요? 성경에도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이런 성경 공부도 있지만 내가 그런 값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피 흘려서 사신 당신의 소중한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간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가난하고 우리는 늘 병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자기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자기를 대접하겠습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를 알고. 왜? 유월절은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그걸 붙들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수 없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죽어가고,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의 징표가 다 가지고 있더라. 아내가 준 약속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징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환경에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적응하고 형편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풍랑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 죽음의 질병이 나를 덮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거듭난 사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하러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꼬시고 또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

0: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을 가슴에 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바뀌어진 신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바뀌어진 소속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썩어질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래요.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샵0981번으로 오늘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혼자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해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아파도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 아닐까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오늘은 소리내어 읽는 날 되었으면 합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9장이네요.

네, 저는 진주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혜경 집사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바쁜 와중에 성경 읽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성경도 있긴 하지만 엄마 목소리로 읽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방송을 통해서 잠언 낭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잠언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9224님이 남겨주신 신청 찬양인데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목말라 하며 방황하던 나를 먼저 찾아와 말씀의 생수를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듣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극동방송이 말씀 낭독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약부터 시작을 할 텐데 함께 하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청취자분들 계시다면요. 샵 0981번으로 낭독이라고 남겨주셔서 신약 66권 가운데 한 부분, 어쩌면 정말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낭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입니다.

0: Summer Special
1: 방송 Summer Special
0: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2: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오늘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말씀 두 글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말씀 두 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길 바라고요. 낭독에 함께 하실 분들은 낭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걷어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뒤흔드시니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파멸을 목도하게 하시고 싸구려 포도주로 괴로움을 달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을 독려할 깃발을 꽂으시고 용기를 줄 그 깃발이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하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주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닷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멀리 있는 이 몸 숨이 멎도록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높은 바위산 위로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는 내게 숨쉴 공간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쉬게 하시며 주님의 은신처 평생 이용권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님으로 흔쾌히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환영받게 하십니다. 왕의 날들을 더하시고 선한 통치 기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소서. 왕좌를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두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로 경계병을 삼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60편 61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0: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AI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AI에 관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AI를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그냥 똑똑한 검색 엔진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는 뇌가 되어가고 있다 할 정도로 AI가 우리 인간의 지능을 지금 능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복잡한 계산도 한 번에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대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가 취업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거의 컴퓨터 공학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도 AI가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마저 뛰어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즘은 피지컬 AI라고 자동차가 사람 없이도 운전하는 AI로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그냥 가상 공간 속에서 데이터로만 존재했었는데 이제 AI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기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AI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계보다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시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 다양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AI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AI에 관한 책을 몇 권을 봤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AI는 기술이 아니라 문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명에 뒤처져지는 것이고 어쩌면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런 AI 시대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뜻밖에도 아주 오래전에 썼던 다윗의 시편 8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근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옆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아, AI 시대에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AI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AI가 말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오리지널하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각본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인생각본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따라가서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각본이 아니라 죄의 각본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죄의 각본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 봤는데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봤는데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허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허무해지는 것이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카피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인생을 카피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만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부여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각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서사가 있는 사람만이 AI 시대에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따라잡는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잡는 경쟁은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이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AI 시대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0: AI 시대는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AI 시대는 오히려 돋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의 성공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명령하고 AI에 생명을 부여하고 AI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명, 기술, 그것을 우리가 뭐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과 제국 속에 그냥 세상 성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문명 속에서 총리라는 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AI는 운명이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는 자기 서사를 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AI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AI가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전원이 없으면 전원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고 지혜가 거기에 쌓여 있어도 거기에 전원이 꺼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그리고 자기만의 오리지널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조 능력입니다. 창조성. 지금 현재 교육과 교육과정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문자가 중요했고 인쇄술이 중요했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사람이 많이 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다 담아낼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근데 이 말에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AI의 인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학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투자 기관에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포기해라.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투자할 테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포기해라.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성, 자기 인생의 자기 스토리, 자기 서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AI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 창원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

한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분이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과 예씀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됐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에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옷,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 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커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요,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씩 그렇게 절뚝거리며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만 원 준다고 내 시키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이건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라놈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관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 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거기 나와요. 강도 떼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둑질은 이거 돈 있는 곳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애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 따라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넘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 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는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는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계는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나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요즘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잠 못 자는 그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죠. 시계는 점점 새벽으로 넘어가고 매일 걱정은 커지고 그럴수록 잠은 더 도망가고 잘 자는 것 자체가 복인 시대입니다.

자, 재밌고도 또 한편으로는 슬픈 건 이 잠이라는 게 아무리 애써도 억지로는 안 온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도망가요. 오히려 잠이 안 와도 뭐 상관없다 하고 마음 편히 놓아버리면 어느새 스르르 잠들어 있기도 하죠. 붙잡으려 하면 놓치고 놓으면 오는. 근데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고 마음의 평안, 좋은 관계도 그래요. 행복해야 돼 라고 매달릴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 마음 내가 꼭 얻어야 돼 라고 애쓸수록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잡으려고 애쓸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죠. 자, 가끔은요 그냥 놓아야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조바심,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담들, 손에서 놓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애써 잡으려 하지 말고 잠잠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수입니다.